0: 야, 지금 엄마 승리 고 거기 싸여 좀 통과 비대 건 하나게 꺼내 줘. 에? 다 챙 아마 숨마. 다가 마숨 감고이. 밑에 통과 비대 한번 아마다게 상 아마 숨마. 마스랑 내도 고마 고승. 야 고승 게 트리.
1: 아하 통과 이게 마 토리 상 아무 소라 나오게 빨아 나버 그러 마테니 상 아타마쾌
0: 야 메탈이 싱어 머니 까 좀 통과 마게 때 아이게 고민 강강기 우와 몰래 게 지금 주의 걸 과게 지금 칼리 고바 야 칼리 내매 지금 주의 삐딱지 과가 헤 한데 원어 마 고와 이게 가마 오세기 지데 지하게 칼리 과무야 되와 코이산 아다니 코나 이치기 되우는 과음 게이 캥함 게이긴 헤이게 가와 지가 마스페루투치 무구 캥나와 마마슨 무구 승게 지게 에 와치 토인 아이치뎀 토응후 카베게 싱 망뎀 토응후 네 따야 마슨 마쿠아테네 리스펙 놈게가 타와야 투치 감시 가마담 마트레디아 싱 다주이가 다인 토데게 트레 카마쿠 오카이 다인 토데게 트레 카마쿠케와 트레 가마 트라디시 가가 마트레 아다 오 마트레 아가이 오 마트레 아구 광콜레 놀레 두 디비치 카와치게 토데게 리스펙텔람 다 카와치게 마침 좀땀 쪼광 오강 안테 좀 에게 강신 카우심 디오마나 룽사가 다가 막 꼭아 좀 통감아 비드르게 에이 강도아리 뚜루실라 강데오마노 프로그램 와우 바니와 마룽사 갈티르 마룽사 하스키디니시 마룽사 날레 마룽사 칼라 마룽사 보르다 치페시 야보노 바냐 야보노 바니 아 프로그램 뚜루실라 가템 디오노 코이 캄니
1: 이따도 슬라미 달싱 아팀 도나 카시가 막